아이나 차 뇽절로는 부부단지 되니 추인나도 주나나 자마서 토레스 다 고생깔라 나타한 거 봐 나타바바다 야마나 진다게 발라발라 마르라스바가 타되는 것은에나 조그나 조금어 열레스 조금어 열디 이는라 초는라 차디 바니 차전으로 주베이나 더 정마다 토레스 데디 차이 비슈 응가바디 데시 다 차이 비슈 죽바디 치르세나 세가 기업이 공아 다 공아 기드도 공아 되는 요리나 공아 되이나 자주 그나도 저배이나 공아 그 찍을세 공아 난 그 찍을세야 돼 찍을세 스토모도 빈네 바텐데 기드레스 주노라 파산을 마스 그런데 자주 놀 소리지나 그런 그런 공아는 온도 기레스 찍을세 다 공아 난 그 유치해드리고 뒤에도 공아 그 유치해드 슬럼버된 바크 빈이 된데 기레스 다 차이 비슷 눈바데 기레스는 자주급 차 뇽잠 추인도 로네트나 잠비비디 바데르스 다 스단게 남주 짜트디 사진을 짜트리게 로서텐지 말고 레데레 사진을 짜지 추바이나 남주 짜빈드만다라이나 잠비비리 치주드리 데르스 소소크 짜티디 인도텔게 치주드리 데르스 데데 디차이 치주 세주스나라 신이 듬바데시 다 차그 신유 제바데 제르세나 사마다 무슨 무자베레 차주그 농도 주나 도세 근데바 토토와 마제 드나 장와신의 토토레스 데디 사마조 제라서 바든데 그 체릭든지 차주 농도 주 시당 그 차나라 초장들이 주베나 도세 근데바 데리지 토토레스 도세 셰토레스 도세 쇼토바 마제 달리데야 남주 그 출리노 주발에 달리데야레스 디에디 디 차이 비슈 제바데시 다 차이 비슈 고바데 체르세나 소자니 차투미치 데나 차주 카주시다나 소차투바 몽고세 도주레스 다 난주면 몽고질하다 소자니 소자니 차도엔들이 된리 끼는 차도엔들이 몽고 열고 된리 예디 된리 그니스 톰바이나 또 차주 농도 카주시 동바이나 데나 차무들이 차들랑상 까톨릭이 네바텐리게 디에레스 디 차이 비슈 고바데시 다 규바디나 규니나 강바 산초랑가 강바 살렌다 나마나 지 주왕가 바토라서 바케데니 니세 템비가로 사추 주바이나 사총 야빈데 바텐데 디어레스 강바 추디데 사추 논도 규냐에 논나 드나 사자니 강바 추바이나 강바 자마 다 토르라 디니니 강바 논라 산초라니 라서 바텐데 세마레스 데데데 차이 비슈 규바데시 다 차이 비슈 규직바디 시 먼저 가서 차뇽자 토나 되나 신지 있는데 받지 못해요래서 다 사마서디 뭐지만 된다 뭐 보여주고 보아 근데 봐야 보면 보던 일라서 봐라 다 시켜 감어래 대인데 시 먼저 가서 차지 뇽자지 통보이나 되나 신줄리들 앞에도 좀 보여래서 대 차이 누바 죽지대시 다 주연이니 가지 초급 차지 쉬나 가지 짜마 다토바다 우동 그나다 현재 좋아 남 답이 네바 토토제레스 다 쥐니디 체르스나 가지 초갑스 다 사마라서 바사지 동지들이 쭉디 잡히 쉬시베나 다 사마디기 이 바짜마 다토바 마제 되나 뭐 차솔 동클라다 오 케나고다 라서 바데니 그 된들고 때도 샤인 제바톤 중조들이 된들 디에는 뭐들 빈도 요레스 디 차인도 바 쥐니 바디시 다 차이는 뭐 조선의 철에서는 무의 무비지에서 사주주나 도세주는 뭐 태워져봐서 살은 뭐 하지 않으면 뭐 되어야래서 조선의 철에서는 독장은 뭐라서 봐도 뭐 그 봉글리들이 뭐 모르고 마서 보거나 근데 봉글리 부지들이니 추가 사주지 그 추바이나 되게 도세군을 봐 태워져서 대에도 대난이 그 너바 몸보지 차라 대여래 대에도 차디 비슈 로다 툰바 세다 툰바 쓰다 툰바 내리지 해도나 또 소환한도 제사질라 빈도 여래서 대에도 차디라 동종 맞이지 남준디 차이 비슈디 야보지 세키바시지디 하장 그 개체보래다스 생애나마 다다생이 빌린센데는 변종 농신 인질레고 강게 농신지 대산란 되시 빌린센데리 바간데 리지시 생기 문트 논질렌 제시로

0: Singhe Jobna Ba Kunkan Song. Dada Chiji Singhu Tsubi Lizin Dina. Bayo Lungtin Ninchin Likong. Kamke Lungtin Jia. Nadang Ni Jibi Hulam Hibi Lizin Shi. Dilinka Lizina Dinji Hibi Kundre Na. Rangshung Yung Jia Nga Zol Pisang Manadang. Lakang Diku Jia Shuji Sandra Lain. Singhe Linji. Tenli Daji Dong Jina. Zhongsi Daji Dong Yin Gaza Yin Yin. Tenli Jiangba Yin Bi Nidin Lam Yin. Shuji Sandra La Jian Ni Ti Di. Tengkong Li Zhi Ni. Zhe Kang Zou Jun Dang. Nasi Banjo Peji Dongwa, Mangsul Nizang Yijio Goma Dongwa, Yoko Nyanli Kangji, Nyesiong Xiedi, Mangzu Jie Yongba Panyu Yongwi, Lidun Mangda Gik Zhoyebashi. Labardu, Zhongqi Dengi Lamini, Deku Jie Dangyuan Ginji Dang, Gingguan Cho, Rimi To Ningung Ge Kala Kongdun Xieji Yuebi, Kongqi Gaza Toyebashi. Tanzan Jion Zheng Zhongda Yinbi Nguyini, Lakan Deku Ji, Dura Jie Ji Sun Zhangdi, Jungkam Koyu Di, Masin Sovi Duzi Dabu Yi Dang, 有个文以文古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籍
1: 다단다 가지 라간 통데리아 김장 좀가 내려야게 근데 소래 이렇게 샤시 내려 봐. 그들이네 고츠 좀 되게 년저로야.
2: 다다 능은 주의 어 녀동이 슈적지기 진행이 비쳐간데 문에 추잖아. 이거라 때문에 숨질 매발. 나 도전정 아니 긴다면서 어 뒤 갑자기 어 샤민들. 다디네 조르디 안저기 샤간게 어 강부디 개비 제일 미강의 강비 비제르디 약불차 두젠치디다 강바 동바 샤샤브단 가지디 자찬데 지금 삼릉인비스 저지다 된구이 녜치서된 지샤브디 드르빈예스르지 녜딩예스 지샤나 이벤주기 녜비숙첩템골 다지 당문의 젠다 김전종과의 유교된 지기 다 벤주기 어 벤제 중교된서 말망졸 시어주 당하는 저기 엠조니 어 지금 정강설 강민이슴 소도나 아 변제 비게들 숙적으로 두천 용바 나는 이소스 때 강민에 전에 지금 내가 한지 다 클라스에서 도도 자긴 좀 물으시오 이 동부시라 샤넬이 변제 변제 팀 만들지 로스 만겨 또 마세베게 지 만주게 되와 어 전한공가 어 드라이기는 먼저 내동기 저체디 전설 대비 차전 또 건지 카디디 조스디디 이골을 봐온 또 도체 미저기 도체 이골 카디자체 정강일 도체 벤데 숙체 노스체 또 하고도 간지 정 이고지게 내동이 정일로 어 도체 템바 어 주츠 도체된 이내 림신다 어 노다만데 템바 주츠 제무츠 도체니 거기 유고인 남자 친구 걸 어디 이게 다 좀 템버릴라 어 망할 치게 용을 증아 강보 숨증아서 어 예전에 차선 쭉쭉 계속 주스 제거든데 다 즉가시 예전에 어 유고이 내랭기 김전정 간주에게 시주 약을 때면서 다 뒤에 차선 톱본인의 전화 업주 쭉쭉 걸어 보기들에 디노노네 장대 군시디 비내 메디 나 지금 주발에 나오기 매겼었지 도시용 말래 나 도시에 남기 아 장대 야가다 내서 어 지기 뭘 몰라 피 디디 시골 건설 배대에서 나 지기 어 그리그리 도전 어 김전정 가다 안 내잖아 숨지섭겠지 샤데 나 디네 김전정 간기 거의 남장 최시티 민교 저디 설든데 소수의 강리엔 세교인데 전수가 한거 돈 이제는 시주 식구 주지 但主要是的忙不累过呢，他顶上边就别个出去不清的吧，他没得一个毛主席马当子把了，也没这个明年四月呢，毛主席还是没叫出去，我的这个感觉的呢，都是呢，感觉啥不就都吃太阳多了，他顶最多呢，就是呢，这个有过去吧，吃吃别为两个吧，啊，这个总的嘛师兄吧，顶住两个子大伙都接受参加了，都接，邻居，这个主要是都加少的吧，都接满了，啊，把做干干了，这个老娘做上手去。 都跟着忙体内生意，觉得咋的忙累吧？他做的起来结果也得干是年龄大，那么久了，但是要不就点，啊，长着的要不就，俺当不的，俺当不长着吃。他这个年龄呢，吃上年龄的，啊，俺这个培育给他这个，啊，听过的嘞，干部要的，过修要的，那地方呢，搞听度呢，做这个地方提前。
3: 俺那工程一些新的嘛，新的，新的设计呢，这个人嘛不明白，那这个小半年拆迁的嘞，这，俺这不就那吧，那这个买一年的、租一年的，干个米，除了一个厂子那年，叫他讲呢，俺这的比这，那给也还有，他地方呢这个，说是伢话来是，马拉多、藏布拉多，这些，全都弄设计呢，快新的嘛新的嘞。 哦，没真的要弄，那么就要弄，嗯嗯，起码用心的设计，嗯，可能是怕做，给真的价钱，人，你这要不，你这想都不完，那点最多的话嘞，对于今年两个做，早进一年，这干完一年，六十几都挣，几等着的都走了，俺是没弄过，就是这几，对吧？光背的话嘞，今朝整个要嘞，当不弄是几，你不弄是几，俺爹俺自己。
2: 啊，看不出这个事是吧？那出这个的当中，俺做你妈的，要的就差不，要的的地米给拉过去，到他们这这庄上当，搞这个的，到手头了出什么钱？这个那年用的大花叶子下，大轮大花叶子下，长得蛮多些呢。你的没过年用的用着不？那的店家俺做到拉上提回是吧？这个啊，有过去的完了的，这米过去的还人家。 那地方是什么当当是没干吧？那这确定地方呢？拆迁了，这个哦，地轨就过来，你休息不点钱了。那地轨个毕竟住不，俺当不地轨来，地轨呢，那点账收拾了，过去个吧。哦，都在当年不是变旧，那变旧当年别个当还到了，到底两个的也不收拾弄，那个条件呢，现在。 这确定的模式走了吧？那模式的俺这引进企业的，什么都是东西。但俺这忙着了，老师给的嘞，没弄不到俺这一天，都不是革命，都俺这刚刚加薪上下。他做了天天也不去，让刚刚涨着也不去，小心那么就也不对。我都加上的，人民银行这边就的，别给用不是，都在老师给。但俺这就，俺这地位呢，下下来嘞。
3: 我到七楼有交警，但如果这个明白，但得来一套呢，一年了。哦，边就别个当当也干个老总姐姐。但俺这一直年冬你十几多的吧？哦，一家六个模式钱呢，得过几个边就别个当当卡住吃，我都接近，嗯，卡住呢，你吃上他就当刚刚，那么就够吃，我都接穷死。但到了年冬你三个的吧，你吃上他。
2: 扛了一年了，得来一套的吧？像厦门这边一年了，电子烟，哦，三百七十，你没给钱，但俺这的一家十个模式都是，反正这都是，反正这，人家的作用就是给车上小东西多，我那这个他的这厦门的这个，他这个这个他的三十年没中。那电子俺这年冬你说这个今年做了。 嗯，能不能再领介绍一下吧？他招工的钱呢？招工居住是吧？居住呢？你吃上的几个的，大学生，做农民的老幺姐，过的过来创业家，家的说事情，他的搞出来，俺这郑州也，那家就移民去结婚了。 那人家都在国家地方的，晓得这个老多节目，农民啊，他干个民工一样，粮食是没有干。他都在那这培养一个什么人呢？他俺当我干这，真主也培养，老多就当多结果多了。那这个家的生意呢，真的就干这个，哦，饲料的呢，啥，建筑干个这个，哦，肉包啥，这，他场地点子是吧？那点子这边是过来呀。 也养家快的，过么的，但是成年级的用的养，后来小路要拆门都养俺做毕业亲戚，快的小路拆，我的嘞，那当中俺是一毕业，快家长的，当的老几六十了，几没吧？地那拆迁，那边就毕业的，也不重视，等人人都拆的，嗯，社区给书记的拆迁的，毕业快，过么从早拆的，去给他。 沟通这些，都觉得俺来给从来没交钱，嗯，这两个来给，给上面去，快点说不接钱，毕业，那去给他沟通这些都钱，啥事？他过来一去，各种吃不了些，都钱，几十斤，管他地址也别，他可能是单位也是啥子，他食堂里要不得吧？俺们俺这三年嘛三年，我这个什么的东东是我都是，但起码让。 郎中吃生的，应当是，明啷个吃的？啷
1: 个吃的？
2: 哦，啷个吃的？这起码我是让郎中吃生的，可能是还用应当是。是是是。那就是一个，那就多少个年的三六节，就从那么点子过来的，那该吃不吃吧？
1: 是的。
2: 那都叫你，嗯，说不接一套了。那等到那讲了大学生创业几年前呢？ 嗯，修起修路对吧？嗯，那你都讲。哦，这个搞不懂了嘛，对吧？那什么事？那我就讲说不接那拆迁的，俺这个他这个都是接。那广州也搞不中住，但实际上嘛，他隔离隔离，说起过也抓到过，搞的是个，把个面，就叫你让你年底的，叫年底的人先，哎，年底的人嘛，对吧？我们这上当去，老师也不给。嗯，这。 可能变做当不少的，这边没弄就是嘛，就解放，先不看些样，这个街上是我点点样，这个怕东来的，人心就受不了些，嗯，都像这个，像阿拉同样年长，看不来家还年长，那古老年长，咱知道的吧？是的，当能心的这个，光在的也怕多多了，是的，但咱这俺就不点点钱。 当地的钱，俺们种种也活了起来，那都是讲究了些，没天钱，我都是节约了。

0: gōshī nēndu nā yō. Tūzām tērē, pēnglō mē sū zāngbō mā tāo gāng nē kī lē chē yū ngō sū dzūk zhūmba nēndōng zām kī tāmē tūzū lā tām zīn chē dē jīg rē kī chūpshī dhīk zhūrū lē chē tān zhū kī tēm kō dhīk zhūrū chē xīn yō. Pēnglō mē sū zāngbō lē chā dzūk zhūng gō tōng bō sū zhūng u jīn tāng sui zhī. Xīn nū mā lā bū lām dhīk zhū dā zāng sē chē xīn bē jī ngān zhū rīng bō xīn chukyu chujie gyangbae demgu gyangba chu mebara nyinggui tuba chedi pinglu misu zangbu maadaw gaagune chudu zhubung chakyuru tamay dongzhung chexin yueji jo yu. Pinglu misu zangbu talu lamti yung xiatung tubdi xijang zangbu chuxiong ama hojo ne gyazur jubwe zangbu da gyazur nyinggui gitru lam chenpu chubdi gyananda geji chomra chenpu nyi tibwe legwe gune nyamzhi tubkyo yinbashi. Jimzhu ni tingrab chonggeri ki chakzadabushi. Chakza xiatung tup chikyu jimzhu korgongda genandu nyingjik naang genzhen tupata taguru gyagabla nyingyi na genzhen tupa kola shibyu chonggiri zoboro nyingsum na genzhen tupa jiegi kola shibyu jingyisum nyugzhi sokjim korgong gyongyuru junxin yu. Jigab shuji Xi Jinping ki zhonggyu jimzhu gyagab topjin gyongyuru junxin yu jing zemlingda jiji da turibda jidu chekyu mudu tagyong cheto Kola shibyu jimzhu nyamlela guidi donggyuru shuede rangwe kongbele dene zemlingla kogab sarba kodun chekyu yinxie dena yu. Nyendong nishu zenga lue longjudu, rangyegi kadru wangja dunbe zhugi kalam tangbo de sanyane bulagi para penzun zhugong chebe kalam tangbo likchub denbe nga xadong tubata. Dawa kaxie songwe che, taja kalam tere namzhu lenzhang sagorere ting jingne sagorere ting nyi para mandu dan yu. Goyi sechu tere dene, 海口的三亚电力尼基酿土熊伦夹不得而且的西地家族前面开了开不得约罗的而且地队前面给及科追索镇查家专心于海南行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进 남루 남배 고 예상자태 공백이 편제 응수 교류부지 체대 하나 장면 요정 초기에 예지 커주디네 족준라 대교 뉴된 체교를 해지주유 총습기 흉남 토담 다경 치반에 탑주기 긍진 줄람 족준 치배 파르다 총계다 총계를 지두 치배 멍기 초바라 편바 독반에 예급도 예급 지두기 냠례 냠제 파라 롱아전지 철구 주영업 고 초배 로로 랑게기 짐주멍시 지구기 축두 편제 사미제브라 체로 동하다 팅럽전지 축두 짐주 긴지 말라 퇴고 창도 당대 뷰제 토베 공배다 추제 토베 된자라 대교를 뉴된 최신유 계급 공배다 교주 우렌 공배 탑주다 착구 시시장 전러이 롱아전지 철구 중업에링 팅럽전지 축두 짐주 긴지 말라 퇴고 창도 동규대 차적 커섭다 제다 된동 뷰제 토르동지에다 짐주진진기 춥실렉동다 덴자기 딤시 체동 뉴주냠제 콩비 습도 동주제라 꾸디 동주제 계지정진타 계용정신기 척두 짐주 디베 총계의 족준 체대 차제 협제다 샤동 톱제 계지냠제 추제제 토로 동주를 해지주유
1: 디글레 쿠니에 비웨니츠 응시 슈뉴 투친 차웨 참디 중공 중앙기 기급 수지 계급기 주시 중앙모위기 주시 시진핑키 중국 수뉴 응시 싱다탕 듀럽사르베 수뉴 동리 차가톱겐기 투밀 칠레징나와탕 계용미지카기 수뉴처 투치니아 딤지 슈프탄지 토그리스무주나두 시진핑기 치네나 기주 당기 응악주 롤리아 댐포니니 첸제사르두탕 총십탈기 지초섭슈 계송 터송소 시림기 탑조탕보 자와초싱 무이주긴쿨기 삼베토니에 규민랑주 료잠디 듀럽사베 중구슈뉴 로법랑베탕 비부이야준기 님조상봉의유 지쿠이두 시진핑키 탈로니 롱아첸기 찰구 지용업에 구초로인비에 슈누츠 체지적배 듀탄 딱딱히유 계주 폭삼 침부장부탕 비부 이야준 체디 갸치 슈누츠 게르기 튜니티 게크피게기 니법 시뷰나 냠지 체교 치듄탕 랑스 레니엘리아 시초디 총제 사브 균체 메바뚜니 강람 사비토 랑츠 톱쇼 기수 비규 라와유 지 니듄나두 中国修女恩西新大堂土耳其边修女东林恰个转变命运呢七夕夜天堂关注一日立即我先退步陪我姐姐陪中修女别穿对不堂控制

0: 네바라 편도게 높규 철시 당랑바 덴진 추계기 고르급이 랑주 덤규 테레 센로나
1: 던진구드즈 망주 라고지 저게 나브르스란 아동 게베튜리아 점지 비송한 진주구드즈 마야 볼라게 미 점지 디괴선데디 돈요 유자 직로고 체지르치 최대 넘버스 진이 디디 최대 스테이지니 디과 디글리아 어 땅에 전서 아 엄지 지진이 아 삼삼 심슈트 치어진소 렌제 감사 구비던스 최제이 아 나 당랑바지기 아 디마세베 단다 변종 미마맹강기 첼레락데비시 다 단도 조르지나 직록바르보다 시티 허츠 포시라소베지 수리기 지 빨링 주고 선데 배주 단제 네바야 파티베드리
2: 담라 미국 연결 니소
3: 뭐다티 디지 침부시게 미미시 아다디 몰라시다 몰라양 모키 도지 몰라 코랑 차가 점심 요리 보면은 충분히 제 셈부상고 주요래 나베세잖아 뒤 발아군들이야 내가 자녀 망고 요리래 안 내면 대비 제소 겐고라 용신 겨러라 제 근데 지래래 아니 뭐란다 롯 잡잡 용신 아니 디사 지래 아마 디녜녜부 디네 띡듯이 과시 겨러 얘 둘로 디네 사브르샤 안아랑 과야도 아마 텐 드그레스 드그레래
1: 지 중대르질이야 배샤샹 지 암라다 발라코난 주 숨베 양모 샤니기 폴리아 맹 콘제다 짐블리아 마진바 지 미자 위부다 딘제리아 아 잠즈다 덴베 심상진기 딘제 기 비미지리 소뇨 아디 마세베 지 폴라게 춘주급리아 미자 교부선데다 이제 네번째 도중 제제 짐메바 맹주남 공부통뇨 디겐베 지 나랑아 지 엄지치 아 삼삼 지 요춘주스
0: 但是在我们科电区安住参加度两个钱呢他把他落松怎么起码的空个借用个强制中托不多免费根据个天呢绝不应该的全国的人也把他这度起别出的法瓜度公路托为你把的人让人起别各自能够心度这个多起来了这天呢绝不应该空个起来了这托不应该的法瓜度密设计搭建的能够你们都给搭建所起别各部空个起年点的十字啊两个起个月别空让人呢来个天心内了也破的准许
4: 去图建之类的我打电去对这车也没人估计了没垃圾的不过是提供的电去个这老师他们说怎么让阿爸那里加快去的时候不过我们阿姆子那个让了八十几个时候去的加快去的这大家去的决定了不就这么就不去大家的留住要个修不成的话你也得三句啊去这途中有的但没速度不去
1: 시그님도가서마베다미수부침부이는미데스데비네렉스시나차요르바 제르스체르무시 오네체네 비 엄지라가 참신디 십지도아 삼자르시춤 니네체네 도치슈디 나레 체레디 멘베체레르와 니네체네 지 파미양미네 지 엄지르시다 지 소아르베 남로들이야 대자 나레 모투 지 균진르시다 지 디텔리아지 호르춘체고 아삼삼지제 아니 단대 당랑벨리아들이야 디튜리아지 생가리아지 치계기 유고스리에서만 다고난즈 정치내 변경 당랑바이네자 당즈 뷰리기 당랑바이네자 다고난즈 콘리아지 내시에라시다지 세시에 제베튜리아 콘게 감미슈송스 킨즈 미잔 지기 나버시도 송르바 디튜리아지 당은즈 중화미리기 튼지리아
5: 今天就来给群居比图所阿三三个啊推荐下牛了今日总督三月节节的时候这个宋月节里啊面看度里面关不谈了这七不要紧到可能给你说不阿不年来个样节出去你不送不怕提出给到什么样时候没有马节今天你阿祖仓们什么时候出去去对战吧到空训地做欧云天刚给错别难落了呀其实我也在欧若切个做过的姐姐搭档输了你永远是空给估计我们参不谈来归六天前年的珍珠给你不谈估计给你不准备看那些账到我们这给两个地给哦苦力不点了
1: 디라촌소 Tak ini leh kong ke macam begini ke? Ani ingat tu kong jalan ya leh je. Ngaya kap jun si jalan aja. Kong cikgu mungkin pada je leh mungkin tu aja. Dia di tu leh jing tu jujur la ke? Kesi puran jik leh show leh ya. Tunggu jik nyusur si dia jik lelu cewa tuir si tu nas. Tak ini ke niat tung sumber si tu nas. Jin yang cina neba pihon tu leh. Ni yang cina orang susu ke nyam nyam dan lak zai kong biji ya. Kukup si leh semua lah. Di geng ke? Tak jik gab leh ya jik. 진짜기 인통 수야라다 진짜기 내가 선절이야 저도 띵띵다니 나랑 오늘 신은 내가 제배 유름나로리야 나랑 나라야 마담바 진짜 무무동기 아니 남주 직직한 선절이야 진짜 아직 대관 선절 진주인나로리야 진짜 진지 개배하라시다 제리 락젤이야 공비당야리야 지클럽 좀 지야지 이래야 지금 I think I'll go with that. I think I'll go with that.

0: 탑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승리계 공감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빌 전시구이 팅디리 전기 낭튼조니
6: 롱아 첸주영의 배철구 전에기 안초 루규정신기 고급 준신 유지배 고르타
5: 지계기 인자로 미는 숨기 계이다 저와 유비 레왕고로 루린 체비 고로
6: 주구탄 스벤키 랑탄제네 튜몬토 찰론타 튜몬토 펜부토비 뉴주 말라드베 고로
5: 나라네 무튜 바즈르탄 중군 자조라 루시 동규 최섬 댄도 칭송시비 고로
6: 에프리케 중국 총자침의 냠레기 고급사바 리구 첸부치비 고로
5: 가괴자제 매비시비 탄니에티 정부위 기지 총대응외마 뚜인초기 링마위 주시른 유위 고르소인
6: 샴러 어틴디리 챙기낭툰 십천남세조
5: 하사스디엔 킬레 차바르 기지급 좀지바 코르모 바예프위 사르괴비 체두연젠지 탄리능급 탈론니 중구 롱아체 지영업이 차르구용 고수비로 인신 차르구의 디미유니 니에도니 서주로니 니에도 숨질로 바라 중구의 변조로 피기당하 첸제사르두 망초리동 장도 조규로 지초은 갱송소라 믹체 댕기 체규디시 중구의 예용서진이니 중구의 피기당하 저와 유바만세 만주 참아탄양 저와 유지시의 유바시 코르모바예 후이 하사스 댄츠유비 이샤 의미 기급 기문이 주나 중국의 개용 소진이 기토 천장 중위 최주칼 튜니 캐진 딘유 칼리시나 중국의 안주 로드 캐진 기 체시 인비 리지타 공기 니도니 서주르 시슝기 레드 니슈나 탈루 피게 기문 바 믹스해줘 벤조르 갸지 시창 안에 갸지 나 바로 파로와 치버타 퇴응을 레드 최도 중재 텔레리브 전린 후르다 체주시 믹스인디 체리단 튜라 록더양 튜비 중국 믹스인디 응은규로 통미 인비 이치 유지시 유버신 코르모 바예프이 니시콘 하사스딘기 킬레 차바르토 좀이비네 벤조르 캡군수 중국 피기기 존네티 용유로 파르원네 뷰제 토와타 균투 파르웨 파라 균도 조신 유라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뻗던 거지 때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친데 저거리
0: 대줘 말이 빼나 녀 우츠 총초 되는 거 저때 아쿠리폰라 법조전에 야모지 오지
1: 오게 아쿠리폰가 같이 배다체 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로쇼쇼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 더 저와수 로쇼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이 아클리 폰기 로제 챔제가 마마라 챔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브정 사지 데리고
2: 로정 초보 주무여다 천안자 다다 니신빌린 첸티나 베종롱칭 닌칭리콩 강기 롱칭자 시빌란 이치빌린 첸디시 치치 뒤토도 안칠린 첸년바 가스쇼 샬문팅 안칠린 첸니로
3: 시비 종이
4: 시비 종이
2: 시비 조인 던지 뒤쳐노 딩하 라사 론진 지비 로마 펜토지 지비 샬루에다 진친지 아마라 시비 조인 딘 던지 힘

자주 마치히 람부딩 코모토디 사란지가 아마라 제라 달리 도주젠 나수숑신 코이 된도 심체를 신는 제바다 달라 상지 샤도난지디 렌다다 우초 된자마시지 람샤노 아마라 남균치지 다 자치미도 지신 뉴에다 칼롱 종보이 숑바당 잠침지지 장알치 안직발리 십디 다 코나 신도 지버슌디 강양 말도 서대양 조숨마죠 샴비사기 치바디 지슝인라 샤차이 샹중나와디양 샹슝인바 니시메 아마라 샤르난당 고모 로고 침비 공주의 보안되라 제스니 롱디 린단다 우솔라디니 우츠시 사뚜 세반르 아마라 지딘 제미비 총 담밀로라 남팡주 남 카싱체종 야망아 버 담밀로라 지딘 점 사 카싱체종 야망아 히 안솔라 당아딘비 아마라 샬뢰당 고문나야 민람도 차세라 양신다 사빈 두시시비 당시제시바 신뢰미진 양신자치윈지딘제디모라 지장다완뢰비 샬뢰若나 진친제시마

0: Singhe Jobana Ba Kunkan Song. Dada Chiji Singhu Tsubi Lizin Dina. Bayo Lungtin Ninting Likong. Kamke Lungtin Jia. Nada Ngi Jubi Hulam Hibi Lizin Shi. Dirinka Lizina Dinti Yubi Kundre Na. Rangshung Yung Jia Nga Zol Pisan Manadang. Lakang Diku Jia Shuji Sandra Layin. Singhe Linji. Tenli Daji Dongji Na. Zhongsi Daji Dongyi Nga Zai Yin Yin. Tenli Jiangba Yin Bi Nidin Lam Yin Yin. Shuji Sandra Laji Nhi Ti Di. Tengkong Li Zhi Xin Yin. Zhui Kang Zou Jun Dang. Nasi Banjo Peji Dongwa. Mangsul Nisang Yijio Guma Dongwa. Yoko Nyanli Kangji Nyesung Xiedi. Mangzu Jie Yongba Panyu Yongyi Li Dun Mangda Ki Zhuyeba Shi. Labar Du. Zhongzi Dengi Lam Yin Yin. Deku Jie Dangyun Ginji Dang. Gin Kuen Cho Rimi To Ningkong Ge Kala Kondun Xieji Yuebi. Kongchi Gaza Toyeba Shi. Tansan Jiongzhen Zhongda Yin Bingwen Yin. Lakang Deku Ji. Dure Jie Ji Sun Zhang Di. Jungkam Koyu Di. Masin Sovi Duzi Dabu Yi Dang. Yoko war Yiwan Guxi Jie Zhojia Zuo Xin Yin Ba Sabo Do To Ye La. Lakang Deku Jie Dangmang Yong Ji. Bue Jie Tansan Zhongda Jung Jung Di. Ming Zha Jia Yong Gun La Che To Bi. Sien Dun Zha Bo Jiang Yi Yue. Dirin Bue Jiong Lungtin Nien Ching Li Kong Kamki Lungtin Jie. Nga Dang Ngi Ju Bi Hulam Xie Bi Le Jin Nang. Rangshung Yong Jie Nga Zuo Bie Sang Wana San Zhu La Dang. Lakang Deku Jie Jio Do Go Jie Dan Ju Mi Jia Di Zha Zhi Yue.
1: Tātanda ngā tsū lhāgāng chōng tē lī yā kīm tsāng chōng kāng nyeri āyā kī kāndē sō rē tī kī chāsī nē rī rī bā dū nē kō tsū chāng tē kī nyen tē rū yā
2: Tātanda ngā tsū yū nyā tōng nī shū tsak jī kī jī nī bē chē ngā tē mō nē tsū chā nā tī ngā lā tē mā nī sūng jī lī mē bā
1: lā
2: tātanda tū chāng chāng ngā nyē 강부디 개비 제일 어미 강게 강비 비젤디 야불차 두젠치디다 강바 동바 샤샤브단 가지디 자찬데 지금 섬링 인비스 저지다 네고이 녜치서든 지샤브디 드리빙에스지 녜딩에스 지샤나 이벤주기 녜비숙첩템 골 다지 당문에 젠다 김선종과 유교된 지기 다 벤주기 벤제 중교된서 말망졸 시어주 땅 가서 저기 엠조니 지금 정강설 강민이 승소도나 변제 비게들 숙지로도 전용바 나는 있었을 때 강민의 전은 지금 내가 지다 클라스에서도 봐 책임 좀 물으시오 동부시라 샤넬이 변제 변제 팀만 봤지 로스만 겸 또 마세베게 책 만지게도 봐 전한공가 대외견은 먼저 내동기 저치디 전설 대비 차전 또 건지 카디디 조스디디 이골 바운 또 전 미저기 동전 이골 카디자체 정강일 도전 근데 숙제 노스체 또 하고도 간지 정 이고지게 예동이 정일로 도전 템바 주츠 도세된 이내 짐신다 노다만데 Tema chutsu jiang tsu tuk chani. Tau kwa iki yuko iki namdang chino kala. Odi iki ta tempa rila. Ma nga li chike. Nyunga li chinga. Kangba sum tsu nga tsu. Nye chine cha chana. Chuk tsu kye tsu. Chutsu chike dunde. Ta rika she ye chani. Yuko iki nilengi. Kim zang zang gan tsu iki si ju yakul ten tsu. Ta di ne cha chana. To po nyi ne chana. Ngab chi chuk chuk kala. Pogi dili. Tā tī nāng lō nā chā pāng rī rī sī, tā kua sā jī chā yīn lā chīk tē, kīm tā nāng lō yī tāng rā tū yīn tā kum shī jī bā wā mī, bā wī nā rā, āmī nā rā, bū wī nā rā gā, chī kāng gā, tāng rā lā tā nāng chē bī yu tū, tī nāng lō tī kīm tā nāng gā sā yī nā lī, yā mā shā mē kio sā rā, tsāmbu rā shī tū wā lā, tā nā mī nā kīm tā nāng lō tāng rā tā tāng rā tā n 장대 공시디 비내 메디 나 지금 주발에 나오기 매겨서지 도시용 말래 나 도시에 남기 장대 야가다 내서 지기 뭘 몰라 피 디디 시골 컨트롤 배대에 설제 나 지기 그리그리 도전 김선정 가다 나 내잖아 숨지 섭겠지 샤데블 나디 내 김선정 간기 거의 남장 체스티 민교 저디 설든데 소수의 강리엔 세교인데 전수가 그 돈제는 시주시 굳으시 다 디나르 차샤나다 망고 지샤 용디 양 샘드레지 도글 다 지금 드리버스 더게인다
1: 이티
2: 치드바 달 하고도 간서 나가네 차샤 제 마시 준진이 강바디 트렌드보다 비제하고도 투쟁 캡샤고디 단 드리버스디 망고리 권 다 딩상 변조 베게 축축 친데바 다 미래에게 뭐지 마당스 바간 야 미지 미니아스이네 먼저 샤스 매겨서지 어딘 레기 간이든데 응 도세니 간이 사브지도 체용도 어딘 저터네 차세니 지기 요구주의바 체체베 위인랭간바 지금 정리마 시중바 된줄은 안 듣다고 도제서 삼자를 도제 능규 지금 주부스도 갸서도바 도제만나 파수간갈 지금 라냥조 상설제 동훈 건조 망 진의 생이 결의자의 망을 리고 다 조디 결의 제 괴에디 간서 내린다 남규로 된지 야부제 된 장저디 야부제 나무디 앙나무 장저 다 지 내린다네 차샤네 레디 안저기 바유기 다지 팅군들의 컴부여리 구슈여리 다드바네 카르팅도네 쪽저가드바 직전 아니 군중에 신의 마신의 셰드 셰드 사전 직 정말 보고미 아직 쇼번에 차샤네리지 안저이 버주네바 아직 마이네나 출리네나 강금이 치료이기 첨르네니 겨다제는 안저디 비제 답게 야가이고 다드바네 직 세진약바라스 마라토 잠브라토 디제 점도능 사가전 코시네 마시네리 오 미전디 야우노 남규 야우노 어 제마 용기인다 사가제 그런저 그런저 봤죠 게진데 자제 전 인저 야우딘데 샤도 그와 다된 저도 발레 뒤게 내년 안저 소신 있는 저 가바이네 로서 개투첸 지당을 어디가도 지구래 난저 미룽벌 주인데 지기 다 공부해 봐라 김정정가 요리 당부 노스 지기 입 노스 지기 안 되는 안 되지 아 컴퓨터 주진 시스템 다 주진도 된도 안 줄 게만이 요리 추자 요리 들이 미게 라고 도담 제 조선 땅 걸스글 때 소터를 추세 마전 지기 내니 용된 다과 길 주샤 달로인다

0: 생길린지 라캉 데클린데 롱쿠가 동초 충충징니 야용제 연진 중대 시도 폐지 중대는 당거 양다비 시주당 예는 리지비 허전당 망조자 용들이 정말 힘이바 연마 괴바 시시 마제 라캉 데클제 폐지당 중캄지리 공점니 타도제 양다비 시주라더 전초터바 센터라 대위 탄창 멍멍자 로카 당라 시오니 당거즈위 탄창라 주의디 유롱강사라 조시제 니마현니 딩링당 폐지 중캄 타도지라 흉내자디 마웅제 대시람버 공잉캠이 쉐인 여바양 천제 여바시 팅디 배경롱진인진리공 감길롱진제 나당이 주비 휴남 시비를 지낭 랑슝종제 나저 삐성마나 삼주라당 머지단주당 라칸디클제 안저도 꼬라 카다시인 여비 지제 문티디 시낭 여바셔
1: 나 대부분 자산을지 내수 망체 가서 총대 나서 대부분에 하는지 실로를 또 내가 제가 좀
2: 뭐 실로 내제 결코 전전이지 군시 심해만이 아니 그래 가서 봐 농부 비준 잡을지 다들 칼차 산을라 무교해 봐 아 진짜 대박 어 개부고든 레슨 샤무디 교해 봐 샤미양 송롱시 广东的地方我的一旦我就去罗州出行我就加工厂住那就忙着的建议下毕竟项目的天不能修满足不得女孩子的广州的集中广州的学校这忙着现在节目我是去先可是人家项目的阿姨呢我来的 总是没入去，一点脚不着了都。我的那个现在家门口的是，都是可以养猪猪的。那地头的普遍的，那么长吧，像场地的，这加工厂的，家业头的吧，像师兄的，这些个老师，嘛是都当着厂长工厂教师。那点子呢，吃香干干了。 他们是兄弟叫叫叫俺这个你修电子他做迷茫做身边面所有的安东吧我都去去他当着你钱呢可是充实电子电不忙做一边就用不电子电不他当着俺这个他跟地轨呢恰恰呢是逻辑给给我们边就投给俺恰恰呢这个电车是那个吧他电脑老在恰恰呢俺这老早总用给 青衣的我总就是想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视台嘛他电脑车上我就的电 但是你的那些人 等于把吃鸡皮子去 남슬라워드비

0: 제네 차잖아. 미죽 찌듯이. 대슈 찌두고.
1: 나한테
0: 내가 저기 첸데 베네 차잖아. 첸나 쟁듯이.
1: 아.
0: 망조에 딜랑은 뜹두고.
1: 뭐?
0: 어, 솔로 내제나. 솔로는 못 나가 숨지도 배워. 다 황과다. 화제나 니스. 어, 레오호베. 샤베제나 니스 좀 Gwengiti zindi jinti tangbino nabani chaganga kwa chabgu nguwendi kwa ni ta zangshui ki di zidi nangla chay shibi chatungmino ta jik shogadab shogadab ino jindangabi ki ta shugduwa du jay tsukkuwa jay yin shogadab di dendu gyamaa diri sha kwaru nga tsuchi ta di yombo chivri chay kwa jay ta di jindangabi ta shugduwa kwa chane di shini chay shinda diya dabya ba 대체는 야게 철두체 두긴 설지 다 단능 안 되게 찍 사건 뒤구기 켜용기 변조기 돈의 시위는 다 염디 변조기 갑자서야 돼 앙당 물으셔 다 이 염디 이디 어 변조디 어 초구차비는 다 망조 이까니 낸다 전수간 거 뒤도 세트 그걸 다 이 사전 당 안 되게 지 어 부인이 우지기 켜줘야 말발 다 이간가 망조 어 사가인다 정가인다 텐즈주에디 모르체 디다 초송다 칸동에디 어 갑자기 앙당 모르체 도제 단능 안 저기 어 라간 디고이게 변조 용구 앙당 부디 어 칸리토네 도제 용기 봐 다 단능 안 주지 어 녀동 이스지 녀출 어 칸르도에 녀차샤나 지단다 버도 체 니슐럭스 도제 도에노 那年龙一生呢，渐渐那注意，啊，用作读钱呢，读书钱就读他们也不中文名师多了，他就出家的，心就做些，做多些。但老话都按照年龙一生的那家乡呢，去看对比用本呢，忙做了就，啊，对钱送给，甚至钱呢家乡的，啊，吃着送的，送到送给出去，啊，读钱忙做，甚至钱吧。 다 디당 초총관신다 로직 샤메 숨기 죽지 대 뒤신나네 다지 간이 새로 제기는 처전 친이시에 메르 두체 심기 다 레친네 처선 당한 주이지 어 이고기 어 갑자기 하고 심 내랭기 레든디 하고 배 셔실력이 하고 죽제빈 당한 주이 어 망조이 단다버도 처선다 어 김장 정강기 용보된 주이 망은 내잖아
2: 징이슬럭스 가진월다 망조기 초디 니르레 마데바 오야게치 다다나니 차샤는 안지기 남슬라와도기 베게도스로디 다는 안지기 중국 공전당기 베기 초경지델다 어 제 갑교당 어 시경 시지 망다지 도체 된젠다 망조 가진스다 초강근에 저기 계급을 가서 이게고야 어,
0: lobdan joye ki chagin yin nanda.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쇼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잖아 답을 땅 그지대. 같이 모르고.
1: 오마지 제티 고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주 총쇼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 전에 야모 그지. 오지
2: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하다. 니즈 친구 로 총쇼 시바. 진라 로랑 시저 디시도 저와서 로조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는 아주 참미 아클리 폼기 로지 챔제가 마마라 샴데 주위 라는 미비 주엽잖아 로병 사지 데리고
3: 로정 초보 전무여다 천안자 다다 니신빌린 첸티나 베종롱 칭닌칭리콩 강기롱칭자 시빌랑이 지빌린 첸티시 치지 뒤토도 안칠린 첸년바 가스쇼 샬문팅 안칠린 첸년로
4: 시비 综艺
3: 시비 조인 던지 뒤쳐노 딩하 라사 혼진 집이 로마 펜토지 집이 샬르다 진친지 아마라 시비 조인 딩 던지 힘 자주 마치히 람부딩 코모토디 사란지게 아마라 제라 달리 도주지 나소 중심 koi tuen to simcher sinang zi ba ta da la shang zi sha du nang zi di len da da u su den cha ma si ji lam sha na a ma la nang gun chi ji da za chi me du chi xin nyu yu da ka lung zung bu yi shung ba ta zam chim ji ji zhang er qian ji ba li xip di da ku na xin du ji ba shung di kang yang ma dong 苏丹阳就是马就想比下给七八地继续赢了下次以相中那地阳想输赢吧你是没阿玛拉下轮难当库姆如果前面控制不安对了即使你龙地连当当我做了地你我这是三对写本的阿玛拉 지딘 제미비 총 다밀로나 낭팡주 남 카신체종 야망아 버 다밀로나 지딘 점 사 카신체종 야망아 히 만초라 낭아 딘비 아마라 샬뢰다 고문나야 멜람도 차세라 양신다 사빈 두시시비 当时节是把新对面情杨行假期为你顶节地莫拉即将到晚对比下略若能真情节是吗

0: 야, 봉어. 상어 돌아는데 또 만도. 야, 좀 와봐서.
1: 아빠, 나 상어 사러 큼자. 나 엄마 상어 사러 큼자.
0: 사러 큼자는 더보네. 만 뉴스 로기 쪽으로. 다티도 쪽 졸라키스 치이다. 형광 저러지 채들 깔리가세 자그래. 근데 안 돌아다는 가리리.
2: 어머. 아빠가 주지다. 엄마하고 따다서 우리 무초마가 사마 돌아마 또 좋아나 로소 친저 진히문가.
3: 전총 수사진아 지기다. 밤에 돌아다나 어차이.
4: 로전 초보 전무여다. 체난자 따다 니신빌린 첸티나 베종 롱칭 닌칭 리콩 강기 롱칭자 시빌랑 이치빌린 첸티시 나지 산존인 체지 뒤토도 안첸린 첸년바 가스슈
5: 시비 중담
6: 시비 중담
4: 드랑가 시비 중담 쉬지 뒤쳐노 니 주부 춘춘나라 니 배 시비 중통통 제 쉬지 힘 칭훈마 롱바제라 메론스토가 마치유시 다 메론스토가 마다 유정보다 민나가 월란 닌드뒤 장원자혀시 던지인디 코 우니마 저지다 이히루시나 진혀시 던지인디

0: 발생기
1: 로바나 바초 고리에나 베지 튜머만이 비에 치료 니힌 나주로 모망제 초이 니당 소강의 춘퇴바다 예체기 농도엠 등세라 망초제 고라바다 야주의 땅대당 양조른 제바소 치취 피순 초부유 라바르도 등게 다체 치위 고리에 망부 설좀 니히당 예인바리 난등 송저지 정리 주저지에 나바사바 해주유 第一次碰着街那把村了对该门找也门能接人汤给到我当门起到我所问他对那先中零几年年节点别过了也也拖出比心如

la mo bo hyo ya ta ma tong ba mu a bo ya sa sa da ta ma bo mo hyo a bo ya ta ra bo yi ya lo ko na na be ki la yo ma ho la dan de ba mi ba mo yu la che ta ti se li tun tu tam ne tam ze ko du mu mo la da chi chi kan ji se ya ko re chi chi kan ji ge tam ni chen bo ta tam du go du 다 거래 진재미 커선 넓어 공을 오 담보마케 통마치게 르바치게 추타타바 담증 통두다 토소긴 더자신 버 스소레 다 철레라 임기 제미 게제모 타타바 담증 교두다 레튼두 추지 그냐마터 서작 서작세 서작 서작세베 기마제 담증 담 바모타 담증 생이 수견 더자다 마히나 설라 년가 세리세 던두 담링 증 제비 제캅스터나 다 형용 인가 바 딱스서바 디기 오 나이세 냐마터릉 자샬라 다 거래 등어 추지 그 너러라 체낙 추지 그 너러터나 문 특비기 너러터나

0: 워코니 캉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낭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나 조보 핀츠이퍼 카바 제니 냐다 잘라 셰초리 야 조보 촐라 조제나 게차시 차와다 리지동 차지 인제 바다야지 안다데 나지마지로지 데다 차지 제자 게자 롱지자 자드시 터지요비 제나비 루지도 문세 까망 퍼질라 나지니 타바니 가스셔지인 야 조보 나바 다다리가 롱친 카바 송야 린지 논라 조보 로잔도 니마 다롱 조모 로잔 모도 조모 띵지 체시 지지 저다다데 시오비 체나바 나즐린시나 쇼버 가스시지이 조보나바 당원라 조보 니마제 동위 러지데라 지니도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네 준지 다 답이 동에 되니 나나 저 더도 미베 온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주부 넘버 2 디른거 세지도 리링 진짜 난던 카담비노 로기 카제거 예쟁 오전도 디슈진이 당토 닌제 딘비 로기 디다거 예체 따부르 차차나 골하와다 니 디위거 치주 딘여 야샹라 저저 쉐비 로지 디나 신제 담모 시비 지반쟁 동이 로진 딘이 닌제 딘비 로지 디 지첸 드르쟁거 根根 하모 부모라 봉이 신제 담모이 충충 로그 초루이 제비 메도 투루이 카츠라 제모히아이 중지 따봉교야이 카위 보모 지말라 봉이 신제 담모이 가나 힌당 히아이 도나 메지 동사이 차중 메중 코사이 제윈자기 린야이 사
1: 야, 저장소 그들로 입에 메스테
2: 실례 입에요
1: 그걸로 인해 그들을 배워요.